0: 칼라마초 한 방에 보라. 시계 시계 시계 한 방에 보라. 칼라마초 한 방에 보라. 시계 시계 시계 한 방에 보라. 화산자 스탈리 오큐파 해툼바노 예로 Passenger Sitali Occupy Petum Tano Yellow Ambanga Fura Fura Fura Ambanga Fura
1: President Sula
2: Producers Corner on 5.